0: 상처여 남보다가 힘가는 이질 목질 설사해야 아니 어둔디 약으로 복사오니 보내지를 못하.
1: You're listening to The World